야 고바스야 그생 연이온 밴데 연이온 람바야 부프데 오데메 부프데 Perdeyi ört kız, çekme de ört kız.